의 기본지 마실 이름은 사키디 트리소도 갖고 모아 pratiquer notre tout pays. Ignore ignorer qui bon Dieu dans le ciel, bavler l'enfer est belle. Bon Dieu fâché, il fait la nati balé. Et nous, kaweke, kaweke.